모르게 앞에는 잠결을 했다면 우리 사랑이 잠인 것처럼 비웠을지도 몰랐어. 네가 했었던 것과 다른데 네가 변했지. 따뜻한 흙과 에이컨탑 벽을 변했다. 행복했던 순간들의 추억들을 갑자기 두었네. 서로 보는 척하는 두 사람이 되게 두었네. 그때부터 세상이 그저리 결이 두었네. 밀 없는 세계는 생명 없는 몸이네. 네가 없는 날들 해준 것 같아. 태양 비나고 잠이 곧 다시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. 알고 싶지만 뭘 보고 싶지 않게 되겠어. 그냥 기다리고 싶지 않고 지금 말해보고 싶어. 네게는 내게 말해주라고 해보고 싶어. 네게는 내게 말해주라고 눈물 샬 것 같아.